덥고 지치기 쉬운 계절엔 아무래도 입맛이 좀 더 예민해지죠. 평소 같으면 적당히 되는 대로 뭐 한 끼 때워도 그만이지만 이맘때는 입맛을 돋궈줄 그 음식을 집요하게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여름이라는 계절의 속성 같기도 해요.

달달한 냉면, 소문난 팥빙수를 위해서라면은 먼 길 달려가는 건 기본이고 30분쯤 기다리는 건 얼마든지 감수할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뭐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고 아는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뭔가가 여름엔 하나쯤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 집요한 에너지 덕분에 이 더운 계절을 즐겁게 견딜 수 있으니까 말이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입주 1351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잭잭!

0: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짝짝. 첫 곡으로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띄워드렸고요. 아, 랄랄랄랄라. 더운 계절을 견디려면은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하죠. 입은 좀 깔깔하니 뭔가 좀 식욕이 달아날 때가 많다 보니 한 끼 챙길 때 제대로 먹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오래된 냉면집, 삼계탕집, 뭐 어딜 가나 만 원입니다. 평소 같으면은 그냥 아유 그냥 다음에 오자, 집 앞에서 뭐 떡볶이 같은 거나 먹자 뭐 이럴 텐데 여름엔 쉽게 포기가 안 되죠. 여기까지 오느라 흘린 땀이 얼만데 싶어서 일단 자기야 여기 줄 서고 있어, 내가 앞에 가고 커피를 사올게 이러기도 하고 그죠. 웬만하면 양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렇게 적극적이고 집요해진 에너지 덕분에 이 뜨거운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좀 행복하게 즐겁게 네, 즐길 수 있는 거겠죠. 버틸 수 있는 거겠죠. 그러고 보면 맛집이라는 말, 이거 참 재밌는 표현 같지 않아요? 요즘은 음식만 맛집이 아니고 성공 맛집, 노을 맛집, 뷰 맛집, 분위기 맛집 뭐 이런 말도 가능해졌는데, 나는 맛집을 가기 위해서 이런 수고까지 감당해봤다 뭐 하시는 거. 네, 뭐 참고로 저는 목동에 있는 맛있는 집을 가기 위해 네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죠. 예. 이런 거죠. 네. 이참에 남다른 경험담과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가가지고 뭐 3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에 못 먹고 와서 다음 날 가서 2시간 기다려서 다시 먹었다 뭐 이런. 자,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거 50번, 긴 글과 사진 전문은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이제 막 시작했고요. 이번 주간이 우리 조피디, 네, 피디 맛집 조피디 1주년 기념 네 축하드리면서 그 축하를 드리기 위해 제가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려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패드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1: 리메이드 서울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아, 네. 신나네요. 사무엘 E. 라이즈의 Under the Sea. 제이슨 위버, 로완 애트킨슨, 로라 윌리엄스가 함께한 I Just Can't Wait to Be King. 라이언 킹이었죠? 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피소드가 꽤 많네요. 003호님. 두 쫀쿠 처음 나왔을 때 두 시간 기다리다가 점심 약속 때문에 빠졌다가 밥 먹고 다시 돌아와서 오기로 다시 줄 서서 먹어봤습니다. 식감 와, 이 맛에 줄 선 보람이 있구나. 다시 먹고 싶은 중독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두 쫀쿠를 상대적으로 약간 진짜 막 이 트렌드에 딱 올라탄 피크점에 있기 바로 직전에 저는 먹었어요. 누가 선물해줘서 저도 이 뭐야?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먹는 거래요. 그랬고 왜 두바이에서 초콜릿이 나와? 그러고 먹었는데 그 두바이에는 이런 게 팔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해요 자꾸. 그래갖고 한 입 배 먹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그랬더니 한 알에 거의 뭐 만 원 돈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는 그냥 크런키 사 먹을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입이 좀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막 새로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네 우리 몸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중독의 맛을 저 좋아합니다. 두쫀쿠 요즘은 또 네, 조용해졌죠. 6496님 제주를 사는데요. 땡심당 딸기 시루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여름휴가 때 구미 동생네 가서 초등학교 두 명을 맡겨놓고 도저히 같이 가서 줄 서기 힘들 것 같아서 첫 기차로 타고 대구 가서 줄 서서 사고 이틀 질리게 먹으면요. 와, 이 느낌 뭔지 알죠. 근데 이렇게 먹으면

평소에 다시 찾을 일 거의 없을걸요? 이렇게 먹으면? 예. 네. 제가 강릉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나? 포항 갔다가 이렇게 강릉 쪽으로 돌아서 돌아오는 길이었나?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저 꼬막 비빔밥. 강릉 쪽 이렇게 해안가 도로 타고 가다 보면 꼬막 비빔밥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서울 백화점에서도 가끔 팝업하는 데인데 거기 본점을 갔어요. 와,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먹지? 그러다가 뭐 어떻게든 해갖고 한 2시간인가 넘게 기다려갖고 먹긴 먹었죠. 근데 안에서 먹지 못하고 저희는 도저히 못 기다릴 수 있어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근처에 있는 해변가에 가서 이제 풀어놓고 바닥에 앉아서 먹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거기에 가서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가? 아, 근데 너무 맛있긴 했었어요. 아, 꼬막 비빔밥 맛있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말을 하면 먹게 돼. 지금, 그때 이후로도 안 먹었었는데 지금 너무 먹고 싶네. 꼬막 비빔밥. 5650님. 전 여름이면 음식보단 야금야금 먹을 부드러운 복숭아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샀는데 딱 보길 때 화가 나는 편. 오. 왜요? 저는 딱복 또 좋아하는데. 딱복 맛있지 않나요? 우리 조PD 딱복파? 아, 물복파? 그렇군요. 물복은 좀 이렇게 사과처럼 쥐고 먹는 재미도 좀 있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되면 입 주변이 더 벌겋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껍질 다 깎아놓은 딱복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우, 야금야금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복숭아. 9386님, 타르트 맛집 투어하다가 김포에서 제주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김포에서 어디 간다고 그러면 뭐 김포에서 포천 그러면 차로 이동할 수 있는데, 가다 못해서 비행기 타고 제주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휴무였어요. 그 트라우마로 이젠 어딜 가도 휴무일 확인하는 노이로제 흐흐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가끔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아, 오늘 뭐 먹을까? 그러다가 이 SNS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좀 저장해 놓은 집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출발을 해봐요. 근데 도착해서 알게 되죠. 아, 브레이크 타임이구나. 혹은, 아, 오늘 쉬는 날이구나. 아, 이 집은 일찍 안 가면은 재료가 소진돼서 먹을 수가 없구나. 이런 화가 나죠. 보통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다음에 다시 와서 드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포기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자, 사연 계속해서 받도록 하고요. 플레이브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보이넥스도어의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듣고 올게요.

토이아의 그럴 때마다 듣고 오셨습니다. 자, 뱃살 뚠뚠이님, 임산부 때 이상하게 땡촌 샤브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나 홀로 가서 2인분을 시켜 먹었습니다. 민망해서 반대편에 수저 놓고 들어오는 문, 아 수저 놓고 들어오는 문을 등지고 앉아서 2인분을 야무지게 먹고 나왔어요. 계산하시는 분이 임산분이 잘 먹어야 한다면서 좋은 말도 해주시고 혼자 등촌 가서 2인분 먹은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유, 그거 어디 내가 먹었나요? 네, 복중 아이가 먹은 거죠. 네, 아이가 배 안에서 우리 어머니 또 점심 메뉴 선택 기가 막히네. 에?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칼국수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어떻게 아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주 선택 기가 막히네. 이랬을 거예요. 잘 드셔야죠. 당연히 잘 드셔야죠. 6276님 알디, 저 춘천여행 갔다가 닭갈비집 앞에서 땡볕에 40명 되게 했습니다. 그늘도 없고 의자도 없고 바람도 없고 중간에 포기할까 했는데 앞에 38명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만 약한 사람 되기 싫어서 버텼습니다. 1시간 만에 들어가서 닭갈비랑 막국수 먹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배 터지게 먹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러려고 땡볕에 서 있었구나. 후회 없다. 아니, 춘천에 가면 그만큼 많으니까 드린 얘기지만 그냥 고개 돌리면 닭갈비집이거든요. 어쩌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물론 그렇게 닭갈비집이 많더라도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맛집이나 유명한 집들, 여행 오시면 꼭 가시는 그런 집들은 정해져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끔 이렇게 갔는데 거기가 40명이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주변에 쭉 둘러본 다음에 웨이팅 없는 식당 안에만 바글바글한 집을 들어가요. 아니 그나저나 춘천 닭갈비는 여러분 원래 팬에다가 하는 닭갈비 집이 있고 그 석쇠에다가 이렇게 그릴에다가 굽는 닭갈비가 있거든요. 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원래 춘천 닭갈비는 이렇게 그릴에다가 굽는 거라고. 그런 스타일도 있고 약간 이렇게 국물 자박자박 해가지고 이렇게 양념이랑 넣어서 팬에다가 볶아 먹는 것도 있는데 저는 볶아 먹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야, 40명을 어떻게 들었을까? 357 하나님, 알디, 제가 빵순이라 부산 여행 가서 소금빵 맛집 찾아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렸죠. 드디어 제 차례. 설레는 마음으로 집게를 들었습니다. 직원분이 오늘 소금빵 마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눈물 날 뻔했습니다. 제 앞 손님이 마지막 빵을 집는 순간 제 마음도 같이 구워졌던 기억이 그날 부산 바닷물보다 제 눈물이 더 짰습니다. 그죠. 눈앞에서 이렇게 컷당하는 그런 경우. 기다렸는데 한 11시 50분인가? 맛집 앞에서 기다렸어. 생각보다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들 너무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이거 어떡하지? 기다려야 되나? 12시 반이 됐어. 아, 이거 좀만 더 기다리면, 아, 앞에 가고 있긴 한데,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다 드셨으면 빨리빨리 좀 나오시지. 1시가 됐어.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갈까? 아니야. 그래도 기다린 게 아깝잖아. 좀만 더 기다리자. 1시 20분이 됐어. 재료 소진으로 점심 장사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가 난다. 다비치의 타임캡슐, 이무진의 청춘만화 듣고 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게시판을 또 한번 눈꽃살님.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국물 조개찜 집을 운영을 하는데요. 야, 이제 운영하시는 분 나오셨네. 웨이팅을 하던 군인 손님들이 가게 뒤에 있는 뚝방을 한 바퀴 돌고 올 때마다 자리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리 나면 전화드린다고 해도 계속 뚝방을 한 바퀴 돌고 오셔서 사장님 자리 있어요? 하셨던 재미있던 군인 손님들. 뚝방 세 바퀴 돌고 오셔서 결국 만나게 드시고 가셨던 아들 같던 개구졌던 군인분들 잊지 못해요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음식점에서 옛날에 저 머리 짧았을 때 어디 이렇게 일 때문에 갔다가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데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모자는 답답해서 벗고. 근데 이모님이 오셨는데 그 주변에 군부대가 있나 봐요. 있었나 봐요. 저쪽 부쪽 이제 포천 쪽이었는데 이제 갔다가 아이고 말씀하시지 우리 군인분들 오시면은 2인분씩 더 줘요 이러는 거야. 돼지갈비집이었는데 그래갖고 아 그래요? 라고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말았던 건데 그쪽에서 아 그래요? 저 군인인데 더 주세요 라고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더 주셔가지고 계산할 때 약간 좀 헷갈린 거예요. 나를 군인으로 착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알렉스를 알아보고 서비스를 주

신 건지 헷갈리신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저도 가끔 밥 먹을 때 옆에서 이렇게 군인 이제 분들 식사하고 계시면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할 거지만 아직까지는 기회가 없었는데 가서 저두분 식사.

잭잭 한때 그 주머니 몬스터 있잖아요. 예, 주머니 몬 빵 스티커 유행할 때 돗자리 들고 마트 오픈런 3시간 넘게 줄 섰던 기억이. 3년 동안 수천 개를 먹었지만 그 제일 좋다는 뮤 스티커 한번 못 뽑은 똥손 인정. 다시 생각해도 서글프지만 추억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한 3, 4년 됐죠. 뭐냐면 이때가 제가 이제 남양주 살 때였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많이 뛰어노는 동네였는데 아니 오늘부터 옛날에 우리 그 소독차 있죠. 바 하면서 지나가는 하얀색 뿌리는 소독차 그거 우리 쫓아다니면서 막 놀았단 말이야. 몸 소독한다고. 근데 요즘 애들은 막 편의점 배달차 있죠. 그거를 막 아 이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래갖고 쟤네 저 편의점 차를 왜 쫓아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애들이 이제 물건 내릴 때 거기서 빵 집어간다고. 예. 네. 그때 저도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게 그렇게 유명해? 라고 하면서 어린애 있는 집에는 꼭 이 주머니 몬스터 빵을 사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안에 스티커도 갖고 빵은 삼촌 줘. 그러면서 어, 빵 맛있던데요? 말랑콩떡님, 전 복죽 먹으러 친구랑 KTX 타고 부산 온 적이 있습니다. 진짜 복죽, 복국만 먹고 다시 돌아옴. 근데 시원하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예. 근데 진짜 복국만 먹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야, 점심으로 우동 먹으러 일본 갔네. 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은 해요. 부산에 기장 쪽에 내려가면 해녀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침에 갓 잡아올린 이 저기 뭐야 얘네 전복 예 네. 전복으로 거기서 이제 죽을 끓여주는데 전복죽을 끓여주는데 제가 전복죽을 안 좋아해요. 와 근데 거기서 먹고 아 이게 진짜 전복죽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집이 있어요. 그 기장에 가면은 예, 해녀마을 꼭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얘기하니까 먹고 싶잖아.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스카이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허기진 배를 들고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이순환 우수제품.
6: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6: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과 증시 호조 등에 집값과 임금이 상승할 거라는 소비자 기대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20으로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하며 올해 초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6월 임금 수준 전망지수도 124로 2포인트 상승해 작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가 업계 최초로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0: 있습니다.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지 약 4개월 만의 성과이며 연말에는 1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이 배경으로 신규 메모리 제품의 첫해 매출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라고 업계는 평가했습니다. 지난 12일 상장한 스페이스X 주가가 16% 이상 급락해 지난주 최고가보다 31.5% 내려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일론 머스크의 우주 항공기업 스페이스X 주가는 전장보다 16.4% 하락한 154.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국채금리가 급등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민간 행사인 하계 세계 경제 포럼 연례회의가 오늘 중국 랴오닝성 다리엔에서 개막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규모화 혁신으로 글로벌 경제의 발전 방향과 기술 혁신의 경제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가 개막식 특별 연설에 나서고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방글라데시, 기니, 카자흐스탄, 몽골, 몬테네그로 총리 등 각국 고위급 인사도 현장을 찾을 계획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력 강화 원칙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8도입니다. 김윤주입니다.
1: CBS
2: 1분 기상 정보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오전부터 햇볕이 강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침에 서울은 20.9도의 최저 기온을 기록하면서 예년 이맘때의 아침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에는 덥겠지만 폭염 수준의 더위는 나타나지 않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30도, 광주 28도, 대전 27도, 대구 24도가 예상되면서 수도권 지역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한편 중부와 남부 내륙은 맑고 햇살 좋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동해안과 강원 산간, 부산과 울산 지역은 5mm 미만의 적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간간이 비가 더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5: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6: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7: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6: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8: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9: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10: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3: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1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2부 첫 곡으로 조 PD 피처링 인순이. 친구여. 네. 우리 PD여. 오늘 여러분들이 키키 1주년 축하해 주신다고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다들 뭐 이렇게 축하해 주신다고 아이디도 바꿔주시고, 아이고 여러분들 네. 열정적이시네요. 제가 청취자 그 가스라이팅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잘 해놨습니다. 그지 않나요 여러분? 네, 우리 청취자들이 착해. 사람들이 참 착해. 네. 좋아요. 키키 PD님께서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대요. 네. 뭐 어쩔 줄 몰라요. 즐기면 되지. 그나저나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죠?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드리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릴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시즌1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소개했던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차근차근 되짚어봤습니다. 자, 그 사이에 여러분 이제 시즌2를 이제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시즌별로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집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자랑스러운 네, 28호점이 생겼습니다. 무려 제주 키즈 풀빌라 트윈 땡땡 풀빌라입니다. 제주 애월읍 유수암에 위치해 있고요. 개별 룸에 온수풀이 설치되어 있어서 물놀이가 가능한 풀빌라. 아기새 인증하시면 3만 원 상당의 바베큐를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야, 그 제주도 사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갔다, 제주도에 쉬고 있다, 뭐 제주도에 한 달 살기 하러 왔다.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주도 관련해서 얘기 그 사연 많이 주시거든요. 네, 아이들이랑 오셨으면은 제주도 오셨을 때 제주 키즈 풀빌라, 네 트윈 땡땡 풀빌라 가셔서 잭잭이라고 인증하시고 3만 원 상당의 바베큐까지 무료로 제공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여러 장 찍어서 인증샷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희가 또 여기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네. 잭잭 가맹점 구체적인 리스트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대창가의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 오시면 되고요. 상호화 위치 할인 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대표님은 지역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맹점 방문하실 때 잭잭이라고 아기새 인증하셔서 할인 혜택 챙기시고 다녀오셨으면 인증문자 남기셔야죠. 감사의 커피 쿠폰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찰리 푸스 피처링 메간 트레이너의 마빈 게이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메리 유 듣고 오셨습니다. 쪽쪽쪽 노승민님 와이프와 연극 서바이트 잘 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총 많이 만들었어요. 짹짹. 아유 감사합니다. 서바이트 공연 잘 보셨다고 문자 네 연락 많이도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한 공연 선물이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오셨다니 다행이네요. 자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님 서강대학교 연극 서바이트 너무 잘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미영님께서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즈민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공연을 마친 연극 서바이트 관계자입니다. 청취자분 제작자 여러분 그리고 알디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냥 보고 가셔도 되는데 보시고 좋은 추억 쌓으셨다는 따스운 문자 메시지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잭잭. 아 그렇군요. 자즈민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은 잘 끝났나요? 이게 저는 주말에 원래는 저도 이거 공연 보러 갈까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일이 있어가지고 예, 공연을 못 보러 갔네요. 스칼레님 역시나 착한 우리 새 아기들 아, 우리

우리 새 아기들? 우리 아기 새들. 어디까지 착할지 감도 안 옴. 얼마나 착한지 감도 안 옴. 좋습니다.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청취 여러분들께 컨디션을 달고 있는 DJ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컨디션 무엇인고 하니 착해야 돼. 게시판 이용하려면 착해야 돼. 386 하나님, 초등학교 교사인 딸 외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 학기 휴직 중입니다. 4학년인 외손녀도 함께 아침에 함께 학교 가고 데리러 오고 학원에서 오면 엄마가 집에 있어도 너무 좋다고 싱글벙글 한다네요. 이 학기에 학교 복지관이 안쓰럽다고 합니다. 가게 하고 있어서 봐줄 수도 없고. 다 그렇죠. 아유, 뭐 이렇게 마음 같아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그럼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뭐야. 하나부터 진짜 100까지 다 해주고 싶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것들에 부딪힐 때 어른들, 부모들의 마음은 참 안쓰럽고 되게 속상하고 그렇죠. 그래도 아이의 기억 속에는 그때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집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 나 그때 집에 오면은 엄마 집에 있어서 되게 좋았다 이러고 기억이 되게 오래 가요. 제 기억으로도 참 저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그 아침에 우리 진 여사님이 회사에 되게 일찍 출근하셨거든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그때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 이제 1층까지 발에다 드리면서 엄마 손잡고 내려가고 엄마한테 손을 들고 그러던 모습이 저는 되게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 잠깐이나마 행복하시면 되는 거겠죠. 하석풍님, 전철 타고 집에 가다가 한강 근처 들려서 편의점 라면 먹고 다시 전철 타고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집에서 끓여 먹는 라면보다 편의점 앞에 그 테이블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로 한강 같은 데 나가서 우리 한강 라면 기계로 이렇게 끓여 기계가 끓여주는 라면 있잖아요. 거기다가 편의점 가갖고 뭐 요런 소세지 뭐 요런 치즈 요런 음료에다가 라면에 같이 먹을 요런 삼각김밥 뭐 너무 다양하니까 요렇게 야금야금 사가지고 요렇게 쫙 깔아놓고 꼴딱꼴딱 이렇게 한강에서 먹으면 좋아요. 저녁엔 선선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너무 좋죠. 아, 배고파. 서영은 꿈을 꾼다 이승철의 그 사람. 우리별 1호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나의 작은 아기새. 아기새가 되고 싶다고요? 최성곤, 아니 추원곤이 DJ로 있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로 오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은 나의 작은 아기새? 네가 좋아. 아이 좋아.

9110님 알렉스님 아주 작은 고민이 있어요. 학창시절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친구가 요즘 반영구 문신을 배우는 중인데요, 저에게 눈썹 문신 실습 대상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친구의 손재주는 신뢰가 가지만 반영구 초보에게 제 눈썹 문신 이거 맡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제부터 고민인데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자, 9110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친구분은 아직 배우는 중이신 거잖아요. 그죠? 정식으로 자격증을 딴 상태도 아니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불법 시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아니, 시술 대용이 돼달라고 이거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통 미용 기술이나 제과 제빵 배울 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을 이제 시술 대상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죠. 식구들 머리를 커트하고 뭐 펌을 한다거나 뭐 빵을 만들거나 실패한 것들 갖고 와서 나눠주기도 하고 모양 안 이쁜 거 나눠주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거 눈썹이잖아요. 그것도 반영구 문신이면은 이거 한 그래도 이거 못해도 한 2년은 가지 않나요? 이건 좀 이해가 다르죠. 머리야 금방 기는 거고 파마는 풀면 되는데 그 빵도 먹으면 금방 소화시키잖아요. 초보에게 반영구 문신을 시술을 맡긴다? 저는 너무 떨려서 곤란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면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9110님께 이 곡을 처방전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선의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네, 저는 못 맡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눈썹 문신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눈썹이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좀 진하게 있으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쉐입의 눈썹을 그리기 위해서 본인 눈썹을 많이 밀잖아요. 그리고 새로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눈썹이 잘못 그려진 날 하루를 망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요. 왜냐? 저도 눈썹 문신을 해요. 지금은 이제 좀 희미하게 빠지긴 했지만 한 두세 번 했는데 세 번인가 네 번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다른 샵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날은 했는데 잘 됐어. 근데 어떤 날은 했는데 알렉스 같은 영구가 된 거예요. 어떤 날은 또 샵에 바꿨어. 근데 영구 같은 알렉스가 된 거예요. 이게 차이가 좀 있죠. 그러고 아, 이 집도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음 집에 갔어. 그냥 영구가 됐어요. 잘하시는 분들도 네, 소문도 듣고 가면은 내 마음에 쏙 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도 아직 이렇게 프로급도 아닌데 내 눈썹을 맡긴다? 쉽지 않은 일인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 좀 보겠습니다. 봉화님,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반영구 문신 자격증 땄다고 친구들 대상으로 실습을 했는데 다음은 말 안 할래요. 애들이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그죠? 예. 네.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 대학 친구들, 뭐 30살 정도 된 친구들, 이런 친구들 얘기면은 그냥 이러고 궁시렁궁시렁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고스란히 이제 50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동네 미장원 되는 거예요. 아줌마들 3, 4, 5 모여가지고 어머 그 새로 이사 들어온 307호 저기 봤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옆에서 이제 머리 말아주고 계시고 막 나도 봤는데 아우 그 집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커튼 착 치고 나는 못 봤는데 누구 새로 이사 왔어? 그러는데 눈썹에다가 마취크림 바르고서는 이렇게 얹어져 있고 약간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코 안 파는 러그버그님, 반영구가 아니라 완전 영구 땡칠이 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스콘님, 나 내일 모레 소개팅 잡았어. 미안하지만 다음에 할게. 이번엔 너네 엄마한테 해드리렴. 이렇게 말하겠어요. 오, 나쁘지 않다. 엄마한테. 근데 요즘 그게 있더라고요. 하얀색 그 스티커 패드 같은 거야. 그래갖고 눈썹 있는 데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로 까만색으로 이렇게 가운데 비어있는 눈썹 모양을 칠을 해요. 예, 덧칠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딱 뜯어내면은 그렇게 눈썹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 좋을지 이렇게 그려보고 다시 지우고 그려보고 다시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이웨이님, 저는 친구 믿고 맡깁니다. 돈 주고 했을 때도 이상할 때가 있었거든요. 잘못되면 앞머리 기르고 다니면 돼요. 친구야 믿는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맡기겠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맡겼었어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이러다가 이제 앞머리 긴 연구가 된 거예요. 근데 연구 얘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멋진 노래 틀기 있어요? 전국의 Standing Next to You.

자, 9540님. 눈썹 문신 실패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눈을 잘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괜히 눈썹 빤히 보는 것 같을까봐 얼굴 너무 먼 곳을 보고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그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양쪽 귀등? 얘만 만나고 나면은 내가 피곤해. 눈이 점점 좌우로 벌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보기에도 또 뭐에 되게 중요한 얘기. 그리고 하필 이 친구가 눈썹 문신을 했는데 성격이 되게 진지한 친구인 거지. 일단 와서 앉아봐봐. 내 말 들어봐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썹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지. 아, 피곤하다.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하다. 0732님. 아, 저는 이분의 문자 오늘 장원으로 뽑겠습니다. 아, 이분은 커피 쿠폰 네,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친구에게, 아, 친구야, 나는 근데 피부 알러지가 있어서 병원에 문의해봤더니 나는 얼굴에 문신약품 되는 거 안 된대 라고 좋게 말하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는 다른 친구에게.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이네요. 막공 키키와 전속 계약을 처음으로 맺은 가수 노래로 갑니다. 두알리파의 댄스 더 나이트 띄워드릴게요. 자, 11시 5분부터 백영경의 랄랄라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 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여권 일각에서 검찰 출신인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 이른바 검찰개혁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CBS 박성태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정 2년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한편으로 이런 정책과제를 수행해야 할 자리에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생존 소년병들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병 장성곤 씨와 박태승 씨, 고 장병율, 하명윤 씨 유족은 오늘 대구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만 15세에서 17세로 병역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는데도

0: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으로 전선에 투입됐다며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의해 청춘을 빼앗기고 삶이 부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 8.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1,802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25년 6월 기준 99,818명으로 큰 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노후소득을 나누려는 수요가 커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이 2027년 상반기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메모리 트래커에 따르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은 작년 360조 원 규모에서 올해 1,500조 원 규모로 약 4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며 내년에는 2,100조 원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7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증가로 가격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이용자와 사용시간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앱 결제 데이터 분석 업체 YZ앱 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5월 주요 OTT 서비스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209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7%였습니다. 이용자 점유율은 넷플릭스가 37.8%로 가장 높았고 쿠팡플레이, 티빙,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가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2: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2: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밝고 화려한 색을 좋아하고요. 자동차를 보면 참을 수 없죠. 창이나 문이 열려 있으면 궁금해서 꼭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러브버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처음 보는 곤충이라서 마냥 싫기만 했는데요. 뭐 지금도 반갑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익충이라니까 조금은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러브버그가 나타날 때쯤 햇살은 뜨거워지고 나무 그림자도 조금씩 짙어지는 걸 보면 여름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구나 싶죠. 오늘도 시원한 노래들로 작은 그늘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 짙은의 노래입니다.

0: 짙은의 여름밤이었습니다. 어서 백원경의 랄랄라 그늘에 들어오시지요. 러브버그 방충망에 붙어있는 게 징그러워서 분무기로 샤워시켜줬더니 힘없이 떨어지더군요. 영시미님, 분무기로 뿌리기만 해도 그렇군요. 4607번님, 미화원인 저는 아침마다 러브버그 쓰느라 너무 힘드네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러브머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운전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곤충이야 마냥 싫기만 했는데 꿀벌처럼 화분을 나르는 역할을 하고요. 유충은 흙속 유기물을 분해해서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얘는 착해. 뭐 그런 마음이 되긴 하더라고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 뜨거워지는 햇살. 그래도 좋은 점을 찾다 보면 무더위도 견딜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의 좋은 점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여름에 듣기 좋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예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Officially Missing You to Gigs 소유의 노래 앞서 들은 곡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이었습니다. 1574번님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한여름밤 분위기 있잖아요. 느지막이 해가 넘어갈 때 불타는 듯 새빨간 노을이랑 후텁지근한 밤에 느껴지는 풀벌레 소리 캬 너무 멋져 멋져 저는 한여름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름밤만의 느낌 있죠. 방금 전해드린 두 곡은 여름밤에 들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182번님 여름이 좋은 점 1등은요 하루에 두 번씩 빨래를 해서 널어도 뽀송뽀송 잘 마른다는 점 공감합니다. 여름에 빨래 널어놓고 바싹 말랐을 때 그 쾌감이 있죠. 7673번님 전 여름이 반갑지 않은데 여름 과일은 사랑해요. 저의 최애 수박 참외 복숭아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도요. 저도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은 여름 과일이 최고잖아요. 여름 과일을 사랑하면서 여름을 반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380번님, 점점 더 더워지는 여름이지만 새콤달콤 맛있는 제철 과일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자두를 생각하며 자두도 있었죠. 요즘 마트에 가면 과일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앤셜리님, 오늘은 습도가 낮아서 그런지 바람도 좋고 이런 날이면 정말 살만 날 것 같은데 여기 19층이라서 그런가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만 이어진다면 정말 여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차곤두님, 오늘 하늘 정말 예술이에요. 이런 날은 감자튀김에 시원한 블랑 마시면서 태닝하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CBS 껌딱지나 하면서 현실은 선캡 쓰고 천일염이랑 양파 사러 가지만요. 과일도 사오셔야죠. 여행 스케치 기분 좋은 상상 유재하 지난날 듣고요. 화요일 추억 소환 퀴즈 만나볼게요.

백원경의 랄랄라 화요일엔 드라마가 좋아서 이 대사 어디서 들었더라? 추억의 드라마 속 대사를 듣고 제목을 맞춰보는 시간 퀴즈 드라마가 좋아서 들으면 바로 아실만한 대사를 들려드립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작품 제목을 보내시면 돼요. 그 시절의 추억도 같이 나눠주시면 더 좋겠죠. 문자메시지는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다섯 분 선정해서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바로 문제 드립니다.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필요해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이때 태석 오빠의 흔들리는 눈빛 잊을 수가 없습니다. DJ의 발연기에도 속수무책으로 떠오르는 그 장면, 그 작품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 한 곡 듣고 바로 정답 발표합니다.

정희령의 기도, 이 드라마 OST 지금도 명반으로 꼽히죠.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원빈 씨의 대사. 수없이 많이 패러디가 되었죠. 아마 드라마 안 보신 분들도 이 대사는 아실 겁니다. 하석풍 님께서는 몇 잔이나 줄 수 있는데요. 나 커피 필요해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그 667번님 그날의 감성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하셨고, 453번님 너무 재미있게 본 드라마, 멋진 남자 배우 모습이 생생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선택할 수가 없어요. 625번님 원빈이냐 송승헌이냐, 난 선택 못해요. 이 두 남자 다 포기 못해. 저는 송승헌. 너무 미끈하게 잘생겼었죠. 한동안 제 컴퓨터 화면 배경 화면을 장식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가을 동화였습니다. 2000년 가을 동화 인기 정말 대단했죠. 방영 당시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온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드라마 한류 열풍 일으킨 대표적인 작품으로 송승헌, 송혜교, 원빈, 한채영 그리고 문근영까지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을 했죠. 우리 은서, 문근영 씨 정말 너무너무 예뻤는데, 그렇죠? 0470번님, 가을 동화예요. 제가 다녔던 동네 초등학교에서 촬영을 했어서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전학간 뒤어서 촬영을 보지 못했지만 아쉽네요. 가을 동화 가고 싶다 그때로. 6496번님, 가을 동화 지금 들으면 손발 포함 입과 눈이 오그라드는 드라마. 정서도 시대 따라 변하는 듯요. 6935번님 보내셨는데, 아니에요. 지금 봐도 눈물 난다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연기 따라해 보려고 보다가 울었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바닷가 해변에서 송승헌 씨가 송혜교 씨 업고

있잖아요. 그 사슴 같은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저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4929번님, 와, 가을 동화요. 후배 큰딸 이름이 가을, 둘째 아들 이름이 동화예요. 오늘 하늘은 가을 같네요.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이렇게 가을 동화로 지으셨을까요? 드라마를 추억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드라마가 좋아서도 기대해 주세요. 빅뱅입니다.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블랙핑크 휘파람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에서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 아토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 준비하고 있습니다. 4953번님, 아침부터 이마에 4천자 생길 정도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음악으로 위로 받으려고 놀러 왔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지셨죠? 이 곡이 웃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청하신 곡 이무진의 신호등 준비했습니다. 2936번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이소라 박효신의 It's Gonna Be Rolling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오늘 오전 10시 중앙홀딩스의 대표자 신문을 열었으며 대표자로 나온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은 오전 9시 54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신문이 종료되면 중앙 P&I와 JTBC, 메가박스 중앙, 콘텐트리 중앙의 대표자 신문이 차례로 열리며 각사 대표는 재판부의 구체적인 부채 규모와 채무 조정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수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상부에 남은 잔해 제거를 시작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함께 사고가 난 2에서 4호기와 달리 무너져 내린 원자로 상부 잔해의 양이 상당하며 이 때문에 수조에 남은 사용 후 핵연료를 빼내는 작업을 그동안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부근에 있는 건물 잔해는 최대 1,200톤에 달하며 방사선 양도 상당히 높은 상태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 무력 강화 원칙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20일부터 4일간 진행된 회의에서 핵기술과 관련해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을 늘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 세계 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민간 행사인 하계 세계 경제 포럼 연례 회의가 오늘 중국 랴오닝성 다렌에서 개막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규모와 혁신으로 글로벌 경제의 발전 방향과 기술 혁신의 경제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가 개막식 특별 연설에 나서고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방글라데시와 기니, 카자흐스탄, 몽골, 몬테네그로 총리 등 각국 고위급 인사도 현장을 찾을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가 업계 최초로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지 약 4개월 만의 성과이며 연말에는 1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과 모레 사이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엔 비가 내리겠고 전국엔 평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30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5도, 습도는 50%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3: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학창시절 과학시간에 배웠던 법칙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등등등. 그 원리는 까맣게 잊어버렸고 이름만 간신히 외우고 있지만, 지금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물리시간에 배웠던 관성의 법칙 아닐까 싶어요.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몸은 뒤로 쏠리기 마련이라는 걸 수업 시간이 아니라 경험으로 익히게 되죠. 날씨로 보나 계절로 보나 아이스 커피를 주문해야 하는데 커피숍에만 들어서면 습관처럼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고요. 지각하는 사람이 늘 지각하는 것도 일종의 관성의 법칙일 텐데요. 해묵은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일상의 관성의 법칙을 깨뜨리려는 다부진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겠죠.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패샤 보이스의 Always on my mind였습니다.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죠. 별다른 자극이나 계기가 없다면 이제까지 해오던 그대로 별 생각 없이 쭉 이어가는 것. 일상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게 관성의 법칙일 겁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꼭 운동 시작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싶으면서도 어제와 다름없이 지내다 보면 아, 내일부터 해야겠다로 미뤄지곤 하잖아요. 관성의 법칙을 깨뜨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좋은 순간은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

0: 통증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머라이어 박님 퀸이었습니다. Everybody's Changing. 또 영국의 국민 밴드 스노우 패트롤의 Chasing Cars. 또 고우마미님 아담 램버트의 Sleepwalker까지 전했네요. 2928님이 얼마 전에 드디어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이었는데 너무 날아갈 듯이 행복했어요. 그 기분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살면서 또 우리가 대출을 안 받고 살기가 또 그게 또 잘 사는 거라고 꼭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 갚았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후련하실까. 또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213님은 양양에 차 타고 가렵니다. 차 안에서 우리 댕댕이 밤비랑 해피송 잘 듣는데요. 낙산해수욕장

해변과 동호리 해변도 다녀올게요 하셨네요. 가족 모두 청량한 바닷바람 잘 맞으시고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신나는 여행길의 동반자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제주 딸기산도님이 신청하셨고요. 폴라 압둘이에요. Straight Up.

미국의 밴드죠. 엑스포스의 Point of No Return, 노달기 산도님 폴라업들의 Straight Up까지 띄웠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핏송이고요. 1057님이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원에서 밖에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저는 해피송의 완전 광팬이고요. 시흥에 사는 한수미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곡들 감사합니다. 힐링하고 위안받고 있다고 하셨네요. 커피 전문점에서 이 작은 친절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 또 감동받고 우리가 위안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햇님이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또 저희 해피송 제작진을 살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신청곡들이고요. 먼저 북망산천님, 포리너의 2집 앨범 수록곡이죠. 그들이 노래합니다. 더블 비전.

옥수토박이님, 와, 진짜 가슴이 뻥 뚫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스트라이퍼의 To Hell with the Devil 이었고요. 또 화곡동 김밥님, 플리우드맥의 멤버죠. 스티비 닉스의 Talk to Me, 또 퍼리너의 Double Vision까지 전했습니다. 1636번으로 선곡이 참 좋습니다. 다양한 곡들 딱제 취향이고요. 특히 아련하고 풋풋했던 젊은 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곡도 아, 이곡 맞아. 이곡 있었지 하실 것 같아요. 마비 빈튼이에요. Mr. Lonely.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였고요. 마비 빈튼의 Mr. Lonely였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9382님 스틱스의 메이비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떠난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은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 다시 급락하면서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다시 90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장중한 때 89.69까지 치솟으며 9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4%대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중 급락에 따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달 27일 처음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수급 쏠림도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두고 전체적으로 지원 규모나 강도,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의 창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예상보다는 참여자도 많고 열기도 뜨겁고 아이템도 좋은 게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창업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한다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제일 큰 게 첨단 산업 분야 창업이 많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중에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큰 부분이라며 과감하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 남성의 가사노동 생산 규모가 3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남성의 가사노동 생산 총액은 156조 6천억 원으로 2019년보다 3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여성의 가사노동 생산 총액은 1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증가율만 보면 남성이 여성의 두 배를 웃돌았지만 전체 가사노동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73%를 웃돌아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의 청소, 육아 등 집안일 부담은 노년층인 84세까지 계속됐고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7.7배에 달하는 부담을 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2년 만에 단체전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오상욱, 박상원, 도경동, 황희근으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획득을 전후로 세대 교체 중인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지난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선 일본에 이어 준우승하며 4연패 달성이 불발됐으나 2년 만에 다시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IP 투자를 위한 1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가 600억 원, 게임회사 넥슨이 588억 원, 운용사 코나 벤처 파트너스가 12억 원을 출자하는 이번 펀드는 문화계정 자펀드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초기 게임 개발부터 성장 단계별 후속 투자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통해 우수한 K게임 기업의 국제 IP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편의점 CU가 전국 18,000여 매장에 이동 약자 도움벨 QR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출입문에 QR코드를 스캔하면 근무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근무자는 휠체어 이동을 돕거나 상품을 대신 찾아 전달하게 됩니다. CU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앱 설리번 플러스도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장애인 편의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3도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0: CBS
11: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2: 1시 5분입니다.

0: 5335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피처링이 무려 마이클 잭슨이죠. 락웰의 Somebody's Watching Me였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2부에서 여러분의 신청곡들, 좋은 곡들 많이 많이 나눌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아로스 ERP.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정말 여름에 딱인 곡들이었죠. 레게 스타일의 곡들, UB40의 Kingston Town, 또 Maxi Priest의 Wild World, Dreamhouse의 Stay. 이 곡은 우리나라 자동차 광고에서도 쓰였던 곡입니다. 이렇게 세 곡을 전했습니다. 7575님. 두 달 전에 이사했습니다. 20년 살림살이 대부분을 정리하고 새로 들여서 사람만 빼고 대부분이 신상이네요. 앞으로 이 집에서 저희 네 식구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와, 20년을 버틴 살림살이들도 정말 장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도 격하게 응원하고요. 아마도 전의 집은 두 사람으로 출발해서 네 사람으로 늘어나고 서로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의 보금자리는 더 큰 날개짓을 하는 비상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축하드리고 힘차게 날아오르시길 기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은 신청곡 가운데 신나는 곡, 무려 방탄소님, 6291님, 또 진호님이 신청하셨어요. 레이디 가가 포커페이스.

0678님, 케이티 페리의 Roar였고요. 또 핑크의 파워풀한 음색이었죠. Blow Me One Last Kiss. 또 레이디 가가의 Poker Face까지 아주 정말 힘이 넘친 여가수들의 무대였습니다. 희철님이 얼마 전 결혼기념일이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축구 보느라고 월드컵 보느라고 잘 못 챙겼습니다. 올해는 결혼한 지 42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도 그날의 행복함과 또 묻어왔던 추억과 조금 늦었지만 결혼기념일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네요. 와, 일단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죠? 42주년 결혼기념일. 그동안 집안의 대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흥망성쇠도 얼마나 많이 마주하셨을까 싶습니다. 며칠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내들은 남편의 말이 이것이 진심을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쩌다가 깜빡은 할 수 있죠. 진정성 있게도 아내에게 다가가시면 아내와도 좋은 또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고요. 축하송으로 이 곡 어떨까요? 웨스트라이프의 멤버죠. 셰인 필란이 노래합니다. Beautiful in White.

2362님이 선곡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목소리 점점점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포카혼타스 OST죠. 바네사 윌리엄스의 Colors of the Wind였고요. 그 전 곡은 쉐인 필란의 Beautiful in White였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도 신청곡인데요. 피로와 요나님, 폴 맥카튼입니다. Young Boy.

배숙님, 사이먼의 가펑클의 더 박서였고요. 또 폴 맥카트니의 영 보이였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일탱크니 파이버 파이팅의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보냅니다. 100 years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노태학 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선을 앞두고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인정했습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서울시 선관위에서 중앙에 신속하게 보고했으면 중앙에서 초기에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앙에 제때 보고가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진상을 조사하고 그 대책에 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현재 선관위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선관위원장이 사임한 뒤 수습할 업무 자체가 공백 상태라며 자신이 사퇴하면 현재로서는 결제 라인이 무너져버려 아무것도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은 없다면서 잘못이 있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전임위원장들이 오늘 오후 기관보고에 출석합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이 오후 1시 30분에 출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조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오늘 오전 불출석한 중앙선관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전 위원장들에 대해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 일정을 소화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남다르다며 작년과 비교해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영국 언론이 대한민국을 G7 국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사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0: 나도 썼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공동 투자 및 첨단 산업 유치를 요청하기도 했고, 특히 상당수 국가는 한국 방위 산업에 관심을 갖고 방공 시스템 등에 있어 우선순위를 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동일 유형의 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강력한 관리 감독을 지시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 가운데 30% 이상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2: 네가 좋아.
3: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2: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3: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1: 2시 5분입니다.
4: 이봉규의 어떤 가요?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에이미언 첫 번째 트랙 박지윤과 함께했어요. 난 사랑에 빠졌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무라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이사올입니다. 우리 봉팔님들은 혹시 옥반지가 있으세요? 네, 옥반지요. 옥팔찌를 자주 착용하고 있다는 봉팔님은요. 이 푸른 빛을 띠는 옥반지와 옥팔찌. 사실 이런 옥으로 만든 액세서리는 아무래도 조금 중장년층이 끼는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이 강했었는데 이게 요새 K주얼리로 주목받으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합니다. 그 트렌드의 중심에는 역시나 BTS의 V가 있었는데요. 그가 최근에 옥반지를 착용하면서 화제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옥이 가진 특유의 시원한 푸른빛 색감이 여름과 잘 어울린다는 반응이 늘어나면서 종로 3가 귀금속 상가 골목을 중심으로 옥반지와 옥팔찌를 사려는 젊은 층들이 많아졌다 합니다. 저는 정말 요즘 유행, 뭐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 진짜 잘 모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막 그런 것들을 일부러 찾아보지도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제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알고리즘에는 이런 것들이 안 걸려요. 이제 관심사만 계속 뜨다 보니까 뭐 그래서 최근에도 영크크라고 해가지고 그게 영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터? 영 크리에이터 크루 그리고 이게 반대말로 느크크가 있었던 것도 최근에 알았고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랑 비슷하신 봉팔님들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빵도 뭐 예를 들어서 빵집에 갔는데 뭐 새로운 빵이 나왔대요. 그럼 막 이름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저 그런 거 진짜 모르거든요. 그냥 저는 빵집 가면 늘 사는 빵이 꽈배기 빵. 책 업쾌 알아요? 책 업쾌? 책임 없는 쾌락의 줄임말입니다. 사보필 알아요? 사보필? 근데 이거 진짜 줄여서 쓰는 거 맞아요? 사보필? 우리 제작진이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사보필은? 사생활 보호 필름이래요. 사생활 보호 필름. 오살힘 아세요? 이것도 진짜 줄여서 쓰는 말 맞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의 약자. 줄임말. 오살힘. 진짜 별다줄 별다줄. 허나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려면 요것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애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아이의 시선으로 같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유행은 모르지만 유행을 배워갈 수는 있으니까 우리 봉팔님들은 어떤 편이세요? 유행을 따라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진짜 나는 노관심이에요? 그런 가운데 각 집집마다 요즘에 관심사 다 있죠. 우리 가족이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말. 집중하고 있는 것. 가장 큰 관심사가 뭔가요? 큰 관심사. 최근 화제가 되는 트렌드일 수도 있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 집만의 관심사 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요새 관심사는 올여름 여름 휴가다. 어디로 가야 좋을까? 동묘 말랑이가 유행하면서 주말마다 딸이랑 동묘 가고 있다. 말랑이가 뭐예요? 아, 원고에 말랑이라고 써놨는데 저 말랑이가 뭔지 몰라요. 그냥 찾아보고 와도 되는데 이걸 찾아보는 순간 저는 갑자기 트렌디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뭔가 나는 트렌디함과 거부한다. 나는 마이웨이를 걷는다. 나의 길을 걷는다. 아, 이런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말랑이가 뭐예요? 그 말랑말랑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스트레스를 푸는 소품.

0: 그거 만진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냐고. 전 그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해야 돼. DJ가 공감을 해야지. 자꾸 막 이렇게 반감을 드러내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요새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니까 저는 늦깎이라서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운전면허가 제 최대 요새 관심사예요. 등등등. 우리 봉팔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 매일 생각하고 있는 것, 사소해도 좋으니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근데 말랑이를 왜 동묘 가서 사요? 왜 동묘 말랑이가 유행해요? 이런 저런 거 다 많을 텐데 굳이 동묘까지 가가지고 말랑이를 살 필요가 있나요? 야, 진짜 저 아무것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저의 길을 갈 겁니다. 이상한 이 자존심, 이분부터 부르고 갈게요. 광고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이영약품.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6: 참 좋은 여행.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아, 요새 핫한 노래들만 저희가 두곡 재생해 봤어요. 요거는 한번 훑고 지나갔죠. 요 곡은 아일리 이츠 미라는 곡이었고요. 인별그램 같은 곳에서 이렇게 넘기시다 보면은 한 번쯤 그 보셨을 겁니다. 요 춤추는 아일릿의 모습을. 그전 그 코르티스 레드레드 보노보노야 님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이 곡을 한번 재생하면서 제가 그 설명을 한번 해 드렸죠. 설명해야 우리가 이 음악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보노보노야 님, 봉디 이 노래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저도 그 이츠미 음악에 맞춰서 혼자 거울 보고 그 다리를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내리쳐보고 했었습니다. 나도 인별그램에 한 편승해서 올려볼까 하고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춤이 안 돼요, 제가. 오늘 A면 우리 봉팔님들의 요새 관심사, 요새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고 여쭤봤는데요. 크크님은 봉디 따바라는 아시나요? 이거는 따바라 무리가 있습니까? 따뜻한 바닐라 라떼잖아요. 근데 솔직히 한 20초 정도 생각하긴 했어요. 따바라. 제가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면 따바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유추할 수는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오인디님의 요새 가장 큰 관심사는 호르모조의 협의. 나의 가장 큰 관심사다. 투자자이신 거예요. 네, 네오일리님은 뭐 유가나 뭐 환율 차트 보고 계실 거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이런 거 한번 챙겨 보실 것 같습니다. 벌어서 세계 속으로님도 친구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차를 바꿨습니다. 이후 매일 주식창을 보며 아 너무 비싼데 지금이라도 사 말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늘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경쟁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느리게 가더라도 잃지 않은 길을 우리 벌어서 세기속으로님 부디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바꾸려다가 진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운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아이디 애플님은 우리 집 요즘 관심사는 옥상에서 고기 굽기입니다. 날씨 좋으면 무조건 옥상에 가요. 업장에서 파는 동그란 테이블도 샀다는. 아, 너무 부럽다. 옥상 있는 집이에요. 저희 제작진 초대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가 테이블 하나 사서 옆 테이블에서 먹을게요.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새 하늘에 노을도 이쁘던데. 김선아님은 말랑이도 그렇고요. 요즘은 신발도 젤리 슈즈라고 오래전에 유행했었는데 다시 유행이래요. 젤리 슈즈에 지비츠 등으로 꾸며 신는 게또 유행이라죠. 젤리 슈즈. 뭐 신발인데 뭐 젤리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슈즈인가 보죠. 그냥 얼핏 들으면 먹는 건가요? 하고 여쭤볼 것 같아요. 젤리 슈즈도. 지비츠도 옆에 PD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지비츠를 듣고 어디 저기 유럽에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어디 수도 같았어요. 세르비아의 수도 지비츠. 다들 아시잖아요. 세르비아 수도 어디예요? 지비츠예요. 그 지비츠가 그 크록된 같은 거, 이게 구멍 뚫린 신발에다가 그렇게 꾸미는 거, 꾸미는 플라스틱 재료들, 그걸 지비츠라고 한대요. 근데 지비츠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지비츠의 어원이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공팔님들은? 왜 지비츠라고 하는 걸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런 걸 파츠라고 하는 건 제가 들어봤거든요. 파츠? 근데 지비츠는 이게 왜 그렇게 부르는지. 저는 이게 아무래도 아나운서이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를 들으면 이 단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늘 궁금해합니다. 클립기 노래 듣겠습니다. Dreaming.

네, 고맙습니다. NRG 사랑 만들기였고요. 그중 고클릭비의 드리밍이었어요. 이번 게 어떤가요? A면 계속해서 우리 봉팔님들의 요새 가장 관심사. 아이디 메이님은 엊그제부터 날아다니는 러브버그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딱 보이더라고요. 여름 불청객, 우리말로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얘네들이 뭐 인간을 공격하진 않고 뭐 해충도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알려지기로는 얘네도 생태계에서 자기의 역할을 한다면서요. 근데 보기에 혐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우 막 피해 다니는데, 비가 오고 나면은 또 러브버그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해요. 뭐 물에 좀 취약하다는데. 최강권철님은 어디 가거나 먹을 때 정수리 높이까지 카메라 들고 하늘에서 사진 찍는 것도 인기더라고요. 최강권철님도 요새 그렇게 사진을 찍으시나 봅니다. 머리숱 많아야 가능한 거죠. 정수리 높이에서 사진 찍는 것도. 정수리 휑하면 쉽지 않거든요. 찍어보고는 싶어요. 그럼 반대로는 가능할까요? 발 아래에서 이렇게 그 올려다보는 씬으로. 근데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턱살 때문에. 아니면 뱃살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걸리는 게 많아요. 최강성권님, 겨터파크 오픈해서 대우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안 쓰던 분들은 요새계를 잘 모르지만 이쪽도 엄청 다양합니다. 제품군이. 뭐 간단히 얘기해서 뭐 스틱형도 있고, 스틱형으로 바르는 것, 분사형도 있고, 요새는 땀이 났을 때 티슈로 닦는 대오 티슈라는 것도 있는 듯 하더라고요. 브랜드도 다양하고 뭐 향도 다양하고 또 그 지속되는 기간도 다양해서 쓰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듯해요. 2430번님 최대 관심사요. 롯데가 5연승인데 오늘 홈으로 와서 NC를 이길 것이냐. 집만 나가면 승률이 좋은데 집만 들어오면 점점점. 요새 야구 참 재밌죠. 하루 웃으면 하루 울고. 분명 이겼다고 생각해서 9회 말에 잠깐 수박 썰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동점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 팬들은 어때요? 쫄깃쫄깃합니다. 물론 뭐 깔끔하게 뭐 예를 들어 뭐 10대 0으로 끝나는 경기다. 아, 뭐 깔끔하고 좋죠. 그냥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 도파민을 더 주는 것은 진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게임들이 훨씬 더 우리가 직관 갔을 때 재밌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의 요새 최대 관심사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진짜 최대 관심사는 둘째예요. 둘째. 아내가 계속 둘째를 갖자고 하는데 저는 둘째를 가질 생각이 없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주변에 둘째까지 낳으신 또 육아 선배님들께 막 이것저것 여쭤보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봉팔님들은 자기는 낳으라고 하시겠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제 최대 관심사입니다. 진짜 제 관심사를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있었고 딸내미 어릴 적 사진 보면서 내가 이때를 다시 또 소화할 수 있을까? 김도윤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Circle, Sweetest Love.

백예린의 곡이었어요. 스퀘어. 그전 곡 김도윤님 신청해 주신 서클의 Sweetest Love였고요. 이번 게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마님님의 요새 최대 관심사는 결혼식장이네요. 아드님께서 결혼하는데 예식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요. 대관료며 식대비며 와 이게 실화인가요? 코로나가 이제 시즌이 끝나고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들이 늘면서 안 그래도 물가 오른 거에 더해서 더 올랐더라고요. 저 결혼했을 때에 비하면 식대도 진짜 1.5배 이상 더 비싸졌고 대관료도 좀 인기 있는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와우 엄두가 안 날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그 결혼식장 갈 때 물가도 많이 올라서 축의금도 고민이 많이 돼요. 봉팔님들도 그러시나요? 예전에 5만 원 내고 갔어도 막 그렇게 마음에 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예식장 가면 반드시 한 10만 원은 인당 해야 이제 좀 축의금을 낸 것 같고 만약에 안 가는데 뭐 해야 될지 싶어야 될지

보통 그 사이에 있는 숫자는 잘 안 7을 하진 않잖아요. 이분은 아 5하긴 애매하고 또 아 10은 또 많은 것 같고 애매할 땐 당연히 더 큰 액수로 하는 게 맞지만 뭐 수중에 현금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때는 참 애매하죠. 김영섭님은 드디어 내일 운명의 날이네요. 축구 32강 자력으로 가자! 선생님, 내일 아니고 모레입니다. 목요일 아침 10시 마지막 3차전 남아공전이 기다리고 있죠. 그날도 저희 오후에 어떤 방송을 하게 될지 저도 벌써부터 긴장되기도 하고 설렙니다. 별빛 다락방 라디오님 시청하신 곡 들을게요. 이무진입니다. 신호등.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0: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8,400선까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2시 50분 현재 8.11% 급락한 8,375.3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6.73% 내린 903.27을 기록 중이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전에 각각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투톱, 삼성전자가 8% 넘게 하락 중이고 SK하이닉스는 10% 넘게 빠져 260만 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보유하던 주택 두 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오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15억 원에, 어제 경기 양평 전원주택을 5억 원에 매매했습니다. 역삼동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가액 대비 5억 7천여만 원 싸게, 양평 전원주택은 2억 8천만 원 싸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13 게이트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재택의료센터가 지난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7,053건의 방문 진료를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8개 재택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경기도 의료원과 연계 후 후방지원 체계를 강화해 통합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생애 말기 돌봄과 호스피스 연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지역 중심 돌봄 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도서관 315곳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도서관은 심야도서관과 미디어아트 쉼터를 마련하고 시군 도서관들도 생태체험과 독서교실,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경기도는 작은 도서관 340곳에 냉방비를 지원해 폭염 속 주민 쉼터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5도, 습도는 38%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4: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이순환 우수 제품.
6: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7: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0: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무상 방문 수거.
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0: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6: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7: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6: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최강성군님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비면 첫 번째 트랙은 아이들의 덤디덤디였어요. 자, 비면 접속체크 들어갑니다. 도대체 접속체크 이거 왜 매일 하나요? 하는 봉팔님들. 학교에서 출석 부를 때 빠진 학생 있나 없나 선생님이 매일 이름 불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봉팔님들 놀러 오셨는데 체크 한번 하고 가야죠. 놀러 오셨나 아니면 오늘 결석하셨나 같이 체크해보는 시간이에요. 어떤 가위에 놀러 오신 봉팔님들, 궁금해서 슬쩍 찾아오신 새싹 봉팔님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바쁜 봉팔님들은 그냥 저만 하나만 찍어줘도 되며 점속 체크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접속 체크 투어스와 함께하죠. 오버드라이브!

지지자사랑님도 안녕하세요. 그저 흔적만 남기면 됩니다. 흔적을 남기는 방법은 어떻게든 무엇을 보내든 상관없어요. 액터로 넘어갑니다. Love me right. 우차 하님, 올드 제시언님, 개발레 직수리님, 음악은 마음의 안직션님, 7249님, 접속. 오늘 날이 상당히 무덥습니다. 단일하고 퇴근하고 계시는 7249님은 괜찮으신가요?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잠깐만, 우리 은유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밖에 봐봐요. 오늘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우리 하늘 딱 5분만 다시 바라봅시다. 잠깐 내려놓고 엄마랑 우리 구름 얘기할까요?

4206번님, 요즘 노래가 나오면 동규 요즘 노래도 뜨네.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가위의 선곡은 90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가요에 가보!

Yeah, EXO Love Me Right. 그 전곡 투어스 오버드라이브였어요. 자, 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비면 접속 체크 마쳤고요. 초록님은 CBS 앞에서 접속을 하셨습니다. 사옥 옆 오픈 스튜디오. 예전에는 여기서도 했던 것 같은데. CBS 목동 여기 사옥에 오시면 저희 바깥에 그 행복한 백화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는 길에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 앞에 저희가 외부 스튜디오가 한 곳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 이름을 통통이라고 불러요. 통통 스튜디오. 어떤가요도 통통 스튜디오에서 딱 한 번 방송을 해봤어요. 딱 한 번. 한 4년 전? 4년 전에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통통에서 한다고 미리 고지를 드렸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 꾸준히 고지를 드렸고 당일날 저희가 실제 방송을 했을 때 앞에서 처음에 어떤가를 그 보기 위해 앉아 계셨던 분은 비둘기 두 마리 분 계셨습니다. 비둘기 두 분만 계셨어요. 비둘기 두 분 보고 방송하고 있어서 비둘기만 있다 얘기했더니 여기저기서 갑자기 아유 누구라도 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갔네 하고 여기 근교에 계시는 분들 어떤 분은 그 청라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청라 지부장님이신데 청라에서 차 타고 또 달려오셨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종 인원이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정말 감사한 동팔님들이 있어요. 그 뒤로 통나우마가 생겼어요. 통나우마. 통나우마 때문에 그 뒤로 통통해서 방송 안 하고 있어요. 초롱님이 하면 저는 무조건 갈게요 하면은 이제 그러면 비둘기 두 마리랑 초롱님 셋 있는 거예요. 셋. 그래서 통통은 요새 쓰고 있질 않습니다. 어떤가요는. 자, 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까투리 봉규 선생님 저는 잠깐 모셔옵니다.

가투리 봉규가 왔다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지금부터 저 가투리 봉규가 어떤 노래를 타령으로 부를 것인지 가사를 잘 듣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게나. 우리 봉팔들은 가사만 잘 들으시오. 멜로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가투리 봉규의 타령 시작. 다시 널 사랑할 수 없다면 내 모든 아픔까지 가져가. 내게 익숙해져 버린 나였기에.

다 호루루루루루루루루. 가토리 봉팔님들 잘 들으셨지요? 지금부터 가수와 노래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노래 나갈 동안 정답 보내주시구려.

어떤가요 하면서 코요태 순정은 적어도 1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100번째 들어도 이 곡은 여전히 신납니다. 코요태 순정이었고요. 그전 곡 벅 가면놀이였어요. 이봉규 어떤가요? 까투리 봉규의 타령한 마당 함께했고요. 우리 까투리 선생님께서 오늘 까투리 봉규가 불러준 가요 곡 어떤 곡이었을지. 8705번님 백지영의 선택 확실한 것 같아요. 백지영의

선택, 백정 선택이 어떻게 시작했죠?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까투리 봉규 선생님이 불러주신 곡은 도입 부분이었거든요. 백지영의 노래 중에도 이 두 글자 곡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백정 선택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은 앨범입니다.

그냥 쉬어 마세요. 이게 선택이고요. 2955번님은 백지영의 대쉬. 백지영의 대쉬. 이 곡도 두 글자예요. 근데 오늘 정답보다 1년 뒤에 나온 곡이 백지영의 대쉬입니다. 대쉬는 벌써 며칠째야 애만 태우는 게. 네, 곧 빼세요. 넌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거니까. 남량 특집. 자, 오늘 정답곡 어떤 곡이죠? 들어볼까요? 이 곡은 1999년 새천년을 앞두고 나왔던 백정의 테크노곡입니다.

아, 이 곡 들을 때 머리 어떻게 돼요? 도리도리 곤지곤지 하다가 도리도리 도리도리 자동으로. 팔은 어떻게 돼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허공을 이렇게 헤엄치잖아요. 그 춤 절로 나오지 않아요. 오늘 정답 백지영의 부담이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저희가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께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쿠폰 챙겨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트랙, 아 오늘 선곡 장난 아니에요. 저희 차태현까지 준비했어요. I love you.

탁재훈의 곡. 그러니까 이 곡은 헌술곡고 이전에 탁재훈 솔로 앨범에 수록됐던 곡이고요. 내가 선택한 길, 그리고 그전 곡은 차태현 I Love You였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임선영님께서 오늘 선곡 좋은 거예요? 하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저희한테. 그것은 우리 임선영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좋다 생각하면 좋을 것이며 별로라 생각하면 별로일 것처럼 들릴 것이니 선영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렸다. 웬만하면 좋다 생각해 주세요. 다민님, 모레 경기 때문에 벌써부터 떨려요. 오늘 새벽에 매시 경기 봤더니 커피를 물 마시듯이 마시고 있네요. 봉디가 힘을 끌어모아주세요.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두 경기

했는데 벌써 메시가 5골을 넣었습니다. 월드컵 최다 골의 주인공이 됐고요. 이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정말 화려합니다. 이번 월드컵은. 월드컵 다 챙겨보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요새 진짜 피곤하시죠. 그리고 어제도 되게 인상적인 경기가 있었죠. 우루과이와 카보베르데의 경기. 2-2로 비겼는데 이 카보베르데의 선전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고요. 종소리님, 오늘 우리 엄마 환갑이에요. 지금 가족들이랑 호캉스 하러 가는 중. 우리 어머님 환갑 축하드리고요. 호캉스도 야무지게 즐기시고 내일 아침 조식 배 터지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조정현의 곡 듣겠습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0: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이에요. 브라운 아이스 홀 준비했습니다. 우리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0: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9.99% 내린 8203.8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31.01포인트 내린 9083.54로 출발한 뒤 급격한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 들어서는 낙폭이 더 확대돼 오후 2시 33분쯤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돼 20분간 매매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 증권 시장에서 5조 7,925억 원 투매한 반면 개인은 11조 1,124억 원 순매수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순매수액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 대비 76.88포인트 7.94% 내린 891.52로 장을 마감하며 9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청년 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선거일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및 분실 관련 의혹과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비롯한 방만 운영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강제 구인했습니다. 특검팀은 국군교도소에 수용된 여전사령관을 체포 압송해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현 여권과 접점이 있는 군인사의 명단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상 불리익을 주는 등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첩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해공군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들의 고향 등 신상 정보, 정치 성향, 여당과의 친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오늘 오전 10시 중앙홀딩스와 중앙P&I의 대표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6도, 습도는 35%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3: CBS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

0: 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우리의 기억, 어떤 장면은 선명하게 남아있는가 하면 잊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다시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 불쑥 찾아오는 기억들, 어쩌면 지친 우리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그때 참 좋았어 하면서 말이죠. 지금 들려오는 이 포근한 멜로디를 타고 여러분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PM 던입니다. Set Adrift on Memory Bliss.

0: 더네 Set Adrift on Memory Bliss,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Like Hip-Hop, 하효진입니다. 7673님이 이 노래 오랜만이네 하셨는데요. Like Hip-Hop이 또 오랜만에 듣는 뭐랄까 알고 있었지만 기억 저편에 꽁꽁 숨어있던 그런 노래들 막 찾아가지고 들려드리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1018님, 하디 이 시간대 런닝하기가 참 좋아요. 오늘도 여유로운 산책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서 씻고 저녁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할 수 있겠죠? 하셨는데요. 그럼요, 그럼요. 이 시간에 또 나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이 정도의 부지런함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하루는 물론이고 한 달, 뭐 1년, 뭐 얼마든지 시간을 잘 보내실 것 같은데요. 6679님, 더운 여름이에요. 실외에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건강 잘 챙기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날이 더울수록 물을 자주 마셔야 된대요. 탈수 걸리기 쉽기 때문에 특히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물 꼭 자주자주,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한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당연하죠. 하효진의 Like Hip-Hop,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5: 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AI가 다 해주는 ERP?

갱스브루님이 와 블러 30년 전쯤 엄청 들었던 노랜데 블러 내한 공연에도 갔었어요 하셨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블러의 Girls and Boys였고요. 벼락식혜님의 신청곡 Go West의 King of Wishful Thinking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아, 이강영님, 기억에 대해선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들마다 그걸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기억력이 좀 좋은데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걸 아직까지 기억하냐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실감나게 기억하거든요. 이거 약간 자랑 아닌가요? 모든 기억력이 좋으면 좋죠. 근데 나의 약간 그 부끄러운 상황들까지 남이 기억한다 이러면 왠지 싫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 진짜 잘 넘어지거든요. 걸어가다 이렇게 픽픽 잘 넘어져요. 근데 뭐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너 여기서 옛날에 넘어졌었잖아 이러면은 좀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나만 아는 걸로 합시다. 우리 기억이 나더라도 티나지 않고. 최강성군님 하지 감자 먹었어요? 하셨는데요. 하지 감자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감자는 안 먹었는데 하지 감자가 따로 있나 봐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주변에서 팔면 꼭 잊지 않고 사 먹겠습니다. 하지 감자, 하지에 수확하는 감자인가요? 뭔가 쪄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그죠? 여름에 왜 옥수수 쪄먹고 감자 쪄먹고 이러면 아, 그 또 시골 놀러가면 할머니가 해주신 그 맛이 있잖아요. 006하나님 아이들 요새 열감기가 유행이에요. 일찍 학교한 아이랑 잘 듣고 있습니다. 수분 보충 충분히 하고 푹 자야 한다고 하셨어요. 요새 또 열감기가 유행이군요. 아유,

여름 감기 이런 건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감기 한번 잘못 걸리면 여름에 고생해가지고, 그쵸? 어머! 맞아요, 여러분. 잠실 갈매기님이 하디 첫방이 2025년 6월 30일이네요. 다음 주 돌잔치 안 하나요? 돌잡이라도? 하셨고 그림자님도 최선아 아나운서 뒤를 이어 라이키팝 벌써 1년 하셨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라이키팝 제가, 그러니까 최선아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서 하효진의 라이키팝이 2025년 6월 30일에 첫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면 와 1년이 됩니다. 오, 체감은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우리 광부 소작가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30일 화요일에 그 랜덤으로 선물을 좀 드리자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큰 건 못 드리고 왜냐면 이제 6월 말 한 달의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곡간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끌어 모아다가 우리끼리 그냥 소소한 1주년 파티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많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CBS 뮤직 차트 22위입니다.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그리고 폴라 압둘이에요. Rush, Rush.

하유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Danny West의 Mary's Prayer이었고요. Bonnie and Nate의 Nick of Time까지 띄워드렸어요. 클레오파트라님께서 딴 데서는 잘 못 듣던 음악들 많이 많이 캐오셨네요. 소작가님 하셨는데 역시 우리의 광부작가님 확실히 음악이 다채롭지 않나요? 뭔가 익숙한 음악도 들려드리고 또 오 이런 곡이 있었어? 하는 곡들도 이렇게 잘 섞어서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아, 8611님이 저는 Like It Pop 들은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세월 참 빠르네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라고. 어, 얼마나 좋을까요? 10년이 다 되어 간다. 아직 1년차 병아리지만 1주년을 맞은 병아리인데요. 10년이 될 때까지 또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5395님, 하디, 돌잔치 음식은 뭐예요? 아, 또 우리 맞다라 멋다라 그 음식 얘기 빠질 수 없죠. 뭐 먹을까요? 뭔가 저녁

메뉴라고 하기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간식거리? 우리 가장 좋아하는, 각자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화요일에 모이는 걸로 할까요? 보이는 라디오 해달라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또 지금 제가 PD 없이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는 가운데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할수 있어요라고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1주년 파티 같이 해보자고요. 파티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 뭐 별거 없거든요. 우리끼리 축하 축하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내 생각 막 기대하셨다가 별거 없으면 아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축하 축하 이것만 할 거예요. 여러분 맞다. 내일 라이키팝에 손님이 옵니다. 대전 CBS에 신입 아나운서가 뽑혔어요. 제게 후배가 생겼는데요. 우리 신입 아나운서분이 이제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가지고 제 자리, 저의 그 책상 바로 뒷자리에서 지금 열심히 또 막 뭐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친구가 내일 라이키팝에 놀러 온다고 합니다. 깜짝 출연을 한번 시켜볼까요?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밖에서 있으라고 할까요? 고민 중인데 아무튼 내일 차트 복권도 하고 또 깜짝 손님도 밖에서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요. 함께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노래 계속 띄워드릴게요. 이영규님 청해 주셨어요. 카펜터스의 Sing 그리고 인기 차트 16위입니다.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이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구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벌써 오늘 끝곡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옥수토박이님 청해주셨어요. 엘튼 존의 유월송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